0: 빵.
1: 오옹. 너라? 너라 자나가?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바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레스.
0: 그레스 오빠.
1: 뿐 사사에. 그레싱 뿐 뭐든 강갱기 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릭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bayar maniko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